0: 빵짱 예민촌.
1: 야, 소리가 너 살인 사파인스 스쿨 스플라이스 빵가 온가 가미 스플라이.
0: 빵짱 예민촌.
1: 뭐다 뭐 필요한 인포트 루팔 끝방은 바가 있어
0: 칼로워커. 빵짱 예민촌.
1: 빠라사다는 빵 마초 빵 섹시 빠라사 왕고 각 빠라사 베이비.
0: 빵짱 예민촌.
1: 이 방금 말한 그런 프레스카 하길라 마스 고카스 24 horas.
2: 초이 may kulintas ka na, Choy. Kabakla ko na, Bichoy.
3: Ano nga ka? Sino kulintas?
2: Ang luga lang, Choy. Hindi pa rin ang ex ko. Nadaw ginapuga niya ako sa relasyon, ha mo?
3: Happy noon!
4: This is your MOR safety tip. If someone asks you to step outside to talk, don't follow right away. It's safer to talk where you are in a space with more people and more visibility. Remember, if you don't know the real reason, don't put yourself in a risky situation. Sometimes, safety is staying visibly safer not to be pulled away from an open space. Stay alert. Stay smart. Smart safety starts with awareness.